0: 아니.
1: 나 사랑하던 걸어요 왜?
2: 어 잔드만 늘든.
1: 나 스쳐지 못 걸어요 왜?
2: 어 잔드만 늘든.
1: 아 어찌든 걸어요 왜?
2: 어 잔드만 늘든.
3: 어둠으로 이어서 구슬비.
4: 又放假了，周休二日觉得无聊吗？想出去玩又怕荷包受伤害吗？没关系，只要跟对行家就没问题了。秋华姐说，我就是那个行家了，游山玩水跟我来就对了。
5: 好，游山玩水跟我来。好，今天要去哪里呢？今天呢，就是要去大家每年最喜欢去的我们海上的澎湖国际海上花火节哦。